0: This is Tiger is Coming, Lee Nalchi.
1: 밤 내려온다, 밤이 내려온다.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. 몸은 얼숭덜숭, 꼬리는 잔뜩. 한 발이 넘고,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. 봉화 같은 뒷발로,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이